0: 陳太，你冇事啊嘛？搞乜鬼啊你？面青唇白，咁你就唔好拎咁多嘢啦，我扶你啦。
1: 哎呀，唔該曬啊，唔該曬。
0: 你坐低先啦，我入去帮你斟杯热茶。
1: 哎呀，点好意思啊？唔使啦，我冇嘢噶啦。
0: 坐啦。
1: 嗯嗯。
0: 咁熟，使乜同我客气啊？
1: 哎呀，哎呀，
0: 啊，嗱，饮啖热茶先啦。
1: 嗯嗯嗯。嗯。唔该晒你啊。
0: 点啊？系咪有病啫？睇咗医生未啊？
1: 冇，唉，啲老毛病啫，个胃唔舒服啫嘛，唉，痛咗好多年噶啦。
0: 哎呀，咁要唔要食药啊？我斟杯水俾你啦。
1: 我落街之前咧，啱啱食咗啫嘛，谂住食咗药冇咁痛咯，我先至落去超级市场谂住买啲日用品咯。哎呀，点知会痛到咁？搞到你就唔好意思啊，朱太啊！
0: 哎呀，街坊街里举手之劳啫，你又系嘅，个人唔舒服啦，就等啲仔女帮你买啦，使咩搞到自己咁辛苦啊？
1: 我，
0: 哎呀，陈太，你做乜嘢啊？你唔好吓我，你唔好喊啦吓！哎呀，
1: 冇，我冇嘢，唔好意思。失礼晒添我，
0: 唉，大家咁熟，有咩话失礼啊？我担心你咋，
1: 冇嘢咧。我对仔女咧咁啱呢个礼拜，一个啊去咗旅行，一个啊出咗去公干。我一嚟啊担心佢哋啦，二嚟我朋友都唔多个嘅，朱大啊。我呢个礼拜个口啊，都未开过同人哋讲过一句说话。